0: FM 드래곤 밴. 뉴스, 뮤직,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아니야 왜 자기는 그날로 HIV DA가 크게 올래 아니 그니 드라더는 아라 하마분은 나그 외리 깨는 그케때 그또대 지외
2: 하마 올래 러브는 니그스가 너사드 HIV 그나리브 그럭리 그체그셔 뉴트 무자지타 그사리 아베 무그체게 너그사와뉴
1: 기리 아베가 아지 하마와 가마 그시 문예는 그베 사나라
2: 나갈렌 스테이트 에이츠 컨트롤 소사이티브는 즈게 하마 지외
3: HIV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sangni somle sagi hi HIV nat kila kai ho chil akitong kho ven bit na pidya ki gong do hi
4: hichi dan hin na to namun hi hen hoilai mun hi jongle HIV ve ho tumbol na le thet bol na adau dalin a hi
3: nat ni khat mel chi jing keu na su zum oi mo ki ti wa akun ki dal se utin cham dila hin ku pui khom di som gel chi di
4: hichi he sa na hi Nagaland State AIDS Control Society and Sex akun ki mu a hi
0: FM Dragon Band 103 Mega Hertz News Music